0: 알아와구려. 저 불꽃 빨았구에. 오일러 떡갱 자카 클라클라잉 우미 빠녹사닝 자찰아낫. 아, 다티 딱 갈까로와 티무 이끼서 둘러름 뭐해? 아, 빨아.
1: 가시모로 빠띠.
0: 히.
1: 오라사 꼬깨안 무부스. 꼬왜 오라사 무랑마랑 아꾸.
0: 에? 오라 꼬깨안 무부스 커피. 꼬왜 귀롱 불거로. 숲이 산으로 벗벗쳐내야 티무 뺑빈도 고에 마태니. 에?
1: 오웨어 정득 벌거라고.
0: 아, 그래도 따오게.
1: 바꾸네, 빵짠, 밀라니.
0: 뭐나, 플라톤, 시라무, 고에. 아, 뭐야. 아,
1: 그 lakon merodal sesmu temenanan
0: kowe. Ayo, semono Pak.